过年还能回家吗？要是回不来，打个电话。

0: 刚才飞过去那个是我儿子？
1: 是的，他还补修了翼龙的课程。
0: 儿子，飞吧！

赛而已，放平心态可能会有更好的结果。这就是我一个今天完全不用比赛的人给大家的建议。谢谢大家，我是猪猪。

支撑我们一路前行。这首歌不煽情也不刻意，只用最简单的旋律告诉我们，心怀梦想，平凡日子也会闪闪发光。

0: 纵横台 FM 91.4，延吉综合广播。
1: 延吉，欢迎您。清晨四点，天光微亮，布尔哈通河上薄雾轻拢，时尚市场第一盏灯亮了。

모든 관계에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제3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2: 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3: 네. 네.
2: 근데 그때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3: 네,
2: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 장애 훈련 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경려하에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2: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3: 네,
2: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3: 네.
2: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3: 네.
2: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명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의 요구 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게.

0: 시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1: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1: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네.
1: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0: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특수교사의 하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1: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특수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1: 네.
0: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0: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하시는데,
0: 그렇죠.
1: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0: 그렇죠.
1: 네.
0: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1: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예,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0: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1: 네.
0: 조급함이 있죠.
1: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0: 그렇죠.
1: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0: 그렇죠.
1: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0: 그렇죠.
1: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네,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0: 그렇죠.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1: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0: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0: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0: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온 것만큼,
0: 그렇죠.
1: 그만큼 또 기쁘더라고요.
0: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0: 그래요.
1: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0: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 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

0: 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네,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1: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에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0: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네,
1: 네.
0: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1: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서
0: 네.
1: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0: 아, 네.
1: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0: 네.
1: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0: 네.
1: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0: 아,
1: 네, 그러한
0: 일단
1: 경우들이
0: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1: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0: 네. 네.
1: 거부감을 느끼는 네,
0: 아.
1: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1: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0: 아.
1: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1: 네.
0: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0: 네.
1: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의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정말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또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네,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1: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0: 그렇죠.
1: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예, 그런 이제 제 목소리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예,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하는 그런 곧 짧디 짧은 그 순간의 눈 맞춤이 예,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네,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리에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1: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0: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네,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1: 제 아이는 물론이고 동네 아이들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하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가끔은 다가가 이야기도 걸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과 노그름한 손이며 모두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힘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속상해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그 노그름한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거나 두 팔로 목을 꼭 껴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아이를 볼 때면 삶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에 빠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노그름하다입니다. 노그름하다는 좀 노글노글하다 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의 손처럼 나른한 상태를 말합니다. 노그름하다는 또 좀 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죽이나 풀 같은 음식의 농도를 나타낼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이의 아침 식사로 좁쌀죽을 자주 끓입니다. 죽을 쓸 때 아이가 먹기 좋게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으면 죽이 걸쭉하지 않고 묽게 흘러내리는데요. 이렇게 좀 묽게 완성된 죽을 노그름하게 쓴 좁쌀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좁쌀죽에 풍미와 영양을 더하기 위해 호두나 마를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맛있게 죽을 먹는 아이를 보면 어릴 적 감기가 걸려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해 소화하기 쉽게 노그름하게 좁쌀죽을 자주 끓여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먹기 힘들고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너무 묽어 헛배만 부르다며 할머니는 매번 적당한 물량을 맞춰 노그름하게 죽을 완성하셨고 포도말랭이를 잘게 썰어 죽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른했던 몸도 조금씩 기운을 찾곤 했습니다. 노그름하다는 이처럼 몸의 나른한 상태와 음식의 적당한 물기를 모두 표현하는 참으로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아이의 노그름한 손을 잡을 때의 따뜻함,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노그름한 죽의 맛처럼 이 단어에는 삶의 소소한 행복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나른함과 포근함이 오히려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노그름하게 쓴 죽 한 그릇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타이의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캄보지아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류수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9시 10분경 송경평수엔 한가 가두에서 발생한 산사태에서 여러 명이 매몰되어 연락이 도절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수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인 습금평은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중경평수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러 명이 연락이 도절되었다면서 수색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조직하고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상자 치료와 사후 처리 등 업무를 타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한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료사 사례를 방지하며 지질 재해 등 잠재적인 위험 부담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석범형 총서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이 안전 업무 책임을 한층도 관찰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위험 제거 순찰을 강화하며 재반 업무를 철저하고 심밀하게 추진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숙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를 내려 중경시가 전력을 다해 구조 처리, 부상자 치료, 재지호, 주민 배치 등 업무를 잘 전개하고 2차 재해를 엄격히 방지하도록 잘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의 책임을 한층도 강화하고 위험 부담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예방과 대응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을 인솔해 현장에 가서 구조 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종경씨는 현장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 사후 처리 등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 오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세계 접견실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요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원수, 정부 순회자, 국제기구 책임자 그리고 각국 대표단 단장들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열렬한 박수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손잡고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당면 세계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기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 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시대의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계가 사고를 시작할 때 인류는 어떻게 기계와 함께 지낼 것이고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 윤리를 도전할 때 관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질 때 보편적 혜택은 어떻게 실현될지 선의를 지향하는 리님을 견제하여 인공지능이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공동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동력 원유로 되도록 하며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주장합니다. 습금총 주석은 이와 관련해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방과 상생을 견제하면서 혁신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역사적 기회를 장악하여 오픈소스 개방과 협력 공유를 장려하며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현장 응용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격, 신흥 산업의 육성과 발전,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부담 의식을 강화하여 안전과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내생적 및 파생적 위험 부담을 중시하면서 법률 규정, 기술 관측, 위험 부담 조기 경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며 인공지능이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융합을 장려하여 운명 간의 상호학습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통해 인공지능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문명의 리해와 포용을 증진하며 다양한 문명의 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문명의 백화원을 정성껏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화합과 협력을 창도하여 글로벌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의 연계와 조류를 강화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구도를 조속히 형성함으로써 이 첨단 기술이 인류 사이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디지털 지능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적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습검경 조석은 올해가 중국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시작이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회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주체가 공생하고 번영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제의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입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시켜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될 것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강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 아랍 연맹, 아프리카 연맹,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공동체, 상해 협력 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인공지능 응용 협력 센터를 건설할 것이며 기상지능형 조기경보 방안인 마조가 30개국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 더욱 실용적인 행동,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고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이브 대통령, 캄보지아 훈 마넷 수상, 타이 앗누린 총리,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협정 서명식이 상해에서 열린 것을 열렬히 축하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중요한 결을 높이 평가했으며 습검총 주석이 제안한 창의와 조치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각 측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큰 발전 기회로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잠재적인 위험 부담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능형 기술의 선의적인 활용,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며 어떤 나라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대회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주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16일 저녁 습금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세계 접견실에서 대회에 참석한 국제기민들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채기, 정설상,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길령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손잡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국가 속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타이 아누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의 친선은 천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교류하며 중국과 타이는 한 가족이라는 우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시종 타이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습검 형조숙은

중국과 타이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한 정도 증진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도전에 대응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를 신속히 구축하여 양국의 현대화 과정에 조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분평 주석은 중국은 타이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타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국과 타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의 2+2 전략 대화 기제를 잘 활용하여 전략적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타이 구간 철도 건설과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의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항공우주,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 미디어,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이 점점 더 친밀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국경 간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여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가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 아시안, 란창강 메콩강 협력 등 다자 기제 내에서 타이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타이 캄보지아 국경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타이 캄보지아 양국 인민의 공동의 장기적인 리기에 부합함으로써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우틴 총리는 총리 신분으로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가 언제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이고 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이어왔습니다. 타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며 무역, 투자, 첨단 기술, 상호 연통 등 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인터넷 도박과 통신 사기를 공동 단속하며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전개하여 양국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적 관계가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석권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이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 함께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분위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타이는 캄보지아와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이 발휘한 공평하고 공정한 역할에 찬성을 표합니다. 석분평 국가수석이 17일 오후 상해 석유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을 업무 방문하고 있는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석분평 주석은 중국과 캄보지아 양국이 고락을 함께하고 상부상조하며 쌓은 철 같은 친선은 세월의 세례와 빗바람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표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캄보지아의 친선은 일시의 친목이 아니라 풍운 변화와 세대적인 공감을 통해 이어져 온 것으로 쌍방의 공동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쌍방은 양국 우로세대 지도자들이 육성한 철같은 친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단결 협력을 밀접히 하며 다이아몬드 류가 협력 함의의 내실을 다지면서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양국 인민을 위해 더 좋은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석분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발전시키며 당을 강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신시대 당 건설 사상을 형성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방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캄보지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으로 중국은 캄보지아와 당 관리,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시대 중국 간부자 5호 협력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입니다. 량 측은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공업발전 회랑과 오미 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 농업 등 전통산업을 최적화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캄보디아의 국가 경제와 민생에 유익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카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고 통신 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양국 관계 발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여 캄보디아 타이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는 대화와 담판을 견지하면서 정세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석금총 국가수석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석금총 주석은 구테레스 선생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은 10년 동안 유엔을 인솔해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의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고 유엔의 개혁 행정을 시작한 데 대해 중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새 중국이 유엔 합법적 주의를 회복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5년 동안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항상 유엔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석금총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와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안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바로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의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행정관리학원의 금융학과 교수 아칠레 아베는 얼마 전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중국의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칠레 아베 교수는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탄력성은 장기적인 산업 전환 추진과 지속적인 적응 능력 향상의 결과라면서 그 뒷면에는 기술 혁신의 활력이 눈부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 통성하고 고급 제조,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 보호주의 등 외부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해왔습니다. 셋째, 중국의 수출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거시 정책이 정밀하고 강력하여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이끌어 경제 성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 중요한 산업 대국일 뿐만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문명 대국이기도 합니다. 아베 교수는 수차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북경, 상해, 광주, 가흥 등 도시들을 돌아봤고 최근 6월에는 중국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이 글로벌 획기적인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친환경로의 전환과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활발하여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동력 배터리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완전한 산업 체인과 규모의 리점을 바탕으로 중국은 친환경 기술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에너지 전환으로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고성능 대형 모델과 재화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등 스마트 장비의 제조업 응용을 가속함으로써 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변화시켜 산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연구개발 혁신, 스마트 제조 또는 친환경 저탄소 등 산업 분야에서
외국 업체들은 중국 동반자들과의 더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승계

0: 수익을 실현하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 수요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해결 대안에 대한 중요한 발전 공간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고온이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등 중국 가전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이는 중국 제조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프리트 에이컨이 매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유럽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빠른 혁신, 완벽한 공급망 및 강력한 공정화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첨단 기술을 고품질 소비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업체들이 과거 비용 우세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연간 특허 신청 건수가 약 180만 건이라면서 이런 성과가 빠르게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되어 기업과 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의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은
1: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아침쯤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결일특별 프로그램 평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청해호의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추적 시간에는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
0: 진보가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지난 시간 기다.
2: 当先时的东方灭，万紫千红总是春。在中国共产党领导下，经过近70年奋斗，我们的人民共和国茁壮成长，正以崭新的。

0: 屹立于世界东方。新时代属于每一个人，每一个人都是新时代的见证者、开创者、建设者。只要精神团结，共同奋斗，就没有任何力量能够阻挡中国人民实现梦想的步伐。
1: 여유롭게얼굴에봄바람느끼니손자만홍언제나봄이어라이식구는습금평총수기가2018년3월20일제13기전국이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한연설에서인용한것입니다이도식구는남송리학태가조예의봄날에서나왔습니다조예는철학자이자사상가로서그의눈에서시와사의주요기능은소중이아니라리치를설명하는데있었습니다이는당시와는다릅니다예를들어우리에게익숙한부보의초냐효는생동감이넘치고정감이가득하게비를노래한시입니다그는비를묘사할때는단순히비를표현할뿐의도적으로휴먼천리를담아내지않았습니다그러나주위의봄날은시로리치를논하는대표작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러나그가비를묘사할때는단순히비자체를표현할뿐의도적으로휴먼리치를담아내려하지않았습니다반면주위의봄날은그렇지않습니다이시는시로리치를논하는대표작입니다표면적으로는봄날의경치를그린것으로화창한봄날시인이사수강가를그리며따스동풍을맞고꽃들이화사하게만발에서로아름다움을다투는생기넘치는봄경치를즐기는모습을담고있습니다시는표면적으로는봄경치를묘사하지만더깊은차원에서조희가공자성인의도에대한자신의인식을표현했습니다여유롭게얼굴에봄바람느끼니천자만홍언제나봄이오라여기에서천자만홍은실제로학술사상의백화지방을말합니다국가통일과민족의다양성에대해서도이와마찬가지로리해할수있습니다여기서의례를하나더들어봅시다고궁박물관에는특별한몽골족의허리칼한자루가소장되어있습니다이귀중한허리칼은몽골족토르후트부족이조국을향한마음으로만리를넘어동쪽으로이동해조국의귀한한장엄한역사를증명하고있습니다명나라말년몽골족각부족간의전쟁이끊이지않자토르후트부족은서쪽으로이주하여볼가강류에서유목생활을하게됐습니다건종35년토르후트부족은봉기를일으키고동쪽으로조국으로의귀환을결의했으며수장오바시는약17만명의부족민을이끌고만요리에달하는위대한료정을시작했습니다건종36년5월토르후트부족은마침내이리강류역에도착해조국의품으로돌아왔습니다오바시는대를이어내려오던이허리칼을건종제에게바쳤습니다이것이바로고궁박물관에소장된그허리칼입니다토르후트부족은온갖난관속에서도동쪽으로조국으로의귀한소원을이루었습니다여러민족이자신의운명을중화민족전체의운명과긴밀히연결시켜야만비로소전도와희망이있습니다
2: 실제로그러합니다여러민족이자기의운명을
3: 교향악단은웅장한음악을연주합니다한지역의풍토는그지역의사람을기릅니다여러민족이함께단결진보하고함께번영발전하는것은중화민족의생명이고역량이며희망입니다
4: 특집방송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

0: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청해호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청해호 북해안에서는 고온의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서 물개 위에 미세한 은빛 무늬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해성 해북 장족 자치주 강찰현 천길형의 관어대에 오르면 경이로운 그림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집니다. 수천 마리의 갈색의 황위떼가 강에서 무리지어 헤엄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길을 막는 돌계단을 만나면 힘껏 꼬리를 쳐 계단을 뛰어넘어 가는데 그 튕기는 물보라가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네, 지금은 매년 진행되는 청해호 황류의 회유 시즌입니다. 황류는 학명이 청해호 누드잉어로 청해호의 특유 물고기입니다. 황류의 몸 전체에는 비늘이 없고 추위와 염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해호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청해호의 물은 염분 함량이 높아 물고기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숙한 황류들은 청해호를 떠납니다. 고기대는 청해호에 흘러드는 천길하, 사유하, 부하하, 길루맹하, 하르케하 등 하천을 거슬러 올라 상류의 담수 수역에서 알을 낳고 개체군의 번식을 완료합니다. 물고기떼가 강을 가득 메우고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반은 물, 반은 물고기라는 독특한 생태 경관을 이룹니다. 네, 이런 성황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길향 신천촌 주민 화단은 대대로 호수가에서 살면서 호수지역의 생태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는 초기에 호수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어획을 했고 여기에 청해호의 생태 환경이 악화되면서 황해들이 급감하고 심지어 개체군 멸종이 임계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황위 자원을 보호하고 이 귀중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청해호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청해성은 1년의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호수를 전면 봉쇄하여 어획을 제로화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찰에는 또한 하천 수문 및 댐 개조와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7개의 어도를 건설했습니다. 호수 주변 주민들도 호수 순찰과 물고기 보호, 생태 복원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해호 생태 보호의 기초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길향 생태관리원 조일걸은 수년째 호숫가에 주둔하면서 순찰과 근무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회유 시즌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황류의 회유 통로를 지키고 생태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일걸은 초기에는 강이 황폐하고 수채가 탁하며 쓰레기가 널려 있어 황류는 보기 드물었고 물새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강물이 맑아지고 물고기떼가 가득하며 물고기와 갈매기, 가마우지가 이곳에 서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류의 회유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급류에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날에는 이른바 교통체증을 겪거나 심지어 좌초되기도 합니다. 강찰현 종합행정집행국 전길집행조 조장 구지비는 천길하를 따라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황위 회유 시즌마다 우리는 회유 하천에 대해 24시간 잠복 및 전지역 실시간 수차를 진행하고 하천 수문 관측을 실시하며 실시간으로 하천 수류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하천 단류, 황위 좌초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긴급 구조를 실시하여 황류의 생존율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구지비는 관할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도

0: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황위의 번식 생존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인공증식 및 방출의 정상화가 황위 개체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내성은 청해호에 총 2억 6,400만 마리의 황위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강차련 생태환경국 방공실 주임인 유호진은 수중 소나 탐사와 생물학적 샘플링 관측을 통해 호수 봉쇄 및 어류 사유 보호 작업이 시작된 이후 황위 자원량이 2002년 보호 초기에 0.26만 톤에서 현재 13.35만 톤으로 회복되었고 개체 수가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황위 개체군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며 갈색머리 갈매기, 가마우지, 얼룩머리 기러기, 검은목 두루미 등이 호수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네, 풀, 강, 호수, 물고기, 새의 공생 생태계가 끊임없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청해고의 조류 종류는 331종으로 증가했고 연년 관측되는 물새는 약 60만 6천 마리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희귀종인 푸시 발스크 영양의 수는 3,700여 마리에 달하고 주요 호수 유입 하천의 수질은 2급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그리고 초원의 종합 식생 피복률은 70.67%에 이릅니다. 네, 오늘날 황위의 효율은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생태 명함이 되었습니다. 강산에는 또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생태적 혜택을 민생복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고기 관찰 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현지 외식, 숙박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1: 현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조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0: 뉴스 추적.
2: 오늘은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아라그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군은 중동 지역에 위치한 여러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양해 각서를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무엇 때문에 충돌이 다시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통행 상황은 어떠하며, 미국은 정말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쟁이 다시 발발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각서가 체결된 후, 호르무즈 해협은 두 개의 통행 항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이란이 관리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 측 남부 항로입니다. 미국은 주로 남부 항로에서 항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 측은 상선에게 북부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항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두 척의 상선이 6일 밤 남부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이란 측의 경고를 무시한 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란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가했고, 이란은 중동 여러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네, 이후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과 선박 공격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로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 이란 양해 각서 제5조에 대한 해석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해 각서 제5조의 주요 내용은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합의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 계획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하지만 양측이 이 조항을 각각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해협 항행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 조항이 이란에 부여한 배타적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양해 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이란이 관리하게 되고 이란은 다른 연안국인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국가들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이 조항의 내용은 명확하다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동항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협 폐쇄는 별도로 통지가 있을 때거나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소셜 미디어에 해당 해협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국은 소셜 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통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상정보센터는 이전에 발표한 통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측 남부 항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별지급 해운 분석기관은 케플러사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 긴장 상황의 영향으로 13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단 6척이었고, 12일에는 14척이었습니다. 케플러사의 통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평균 선박 수는 약 130척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하루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과 영국

질문에 대답할 때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은 우리가 돕는 국가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연합 초장국 등 여러 미국 중동 동맹국들을 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은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그들의 합법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13일 국제항해를 위한 해협통행료 징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강제적인 해협통행료 징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이 방식을 해적국가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이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 측이 해협 남부 항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해양전략센터의 베테랑 연구원 존 맥코어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20%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든 미국 측의 비용 금액은 어느 쪽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짐승보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싶은 오후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Next Time We Are Fly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PD의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조일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첫 번째 주말 계획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엔 야외로 캠핑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즐기려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시원한 또 물가가 네, 또 생각나는 요즘이긴 하죠. 네, 날씨가 무더워서 아무래도 뭔가 시원한 곳을 자꾸 생각나고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Me and my son, I'm taking pictures while we're baby.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드디어 집에 에어컨

장만했습니다. 내일 설치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시원한 주말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 무더위가 너무 또 심해지면서, 네. 이제 밤잠을 들기 힘들 정도로, 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무더위 또 시원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너무 이제 차게 틀면 오히려 또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야외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먹는 걸 저더러 다 준비하라고 하네요. 저는 놀러 가는 것보다 이걸 준비하는 게더 힘듭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뭔가 그래도 친구들이 믿고 또 맡기는 거니까, 네.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죠. 네, 맛있는 걸로 또 준비해야 하고 각자의 또 입맛에 맞는, 네. 취향에 따른 그런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맛있게, 네, 드시는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제일 친한 친구를 외국으로 보냅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막상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뭔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사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은 자주 할수 있겠지만 편하게 연락하고 또 그런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할수 있겠지만 막상 또 옆에 없다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빈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웃으면서 또 네, 좋은 일 있을 거라 네, 생각하고 또 기운 북돋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은 무아지 코너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민족이 단합된 조국이 가장 강대하고 민족이 단합된 인민이 가장 행복합니다.
1: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첫눈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하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천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작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길게 생긴 여자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2: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2: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사실이죠, 사실, 사실.
1: 이게 틀리고.
2: 아니, 뭐지?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2: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둘째. 네.
2: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만이다.
2: 그렇죠.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1: 큐.

0: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네.
1: 이쪽은 제가 갖고는 껍데기입니다.
0: 아들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에이, 길고 짧은 건 재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담에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그렇지. 모방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0: 아,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강 잘했다, 잘했다.
1: 아니, 끝났어요?
2: 네.
1: 어, 아니, 안 듣긴 아니.

0: 이름이 강아지.
1: 예,
0: 강아지고.
1: 예.
0: 너는 소위 양지인데 양신데 계좌에서 양계좌.
1: 예.
0: 강아지.
1: 자, 우리 강아지의 양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물할지 박수로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3: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
0: 옳지.
2: 눈에 눈이 들어갔으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3: 말이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이 말이라 하니 말은 말대로 말하고 말은 말대로 하니 어느 말이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이냐.
2: 대단하네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합시다.
3: 아이고, 아이고, 내 수고야지, 아이고. 이러면서도 맨날 손동편 사다 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0: 맞다.
4: 아우, 야, 너는 시집 아이간다. 아이간단데.
2: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0: 맞다.
3: 미치면 판다, 분선에 판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사꾼들의 거짓말인데.
2: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

0: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1: 예, 그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2: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인데. 자, 여러분!
1: 지금부터 우리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2: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1: 아, 거짓말!
2: 예.
1: 거짓말 하면 그 속에 어림도 없죠.
2: 아니, 무슨 말입니까?
1: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2: 자, 이거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1: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조공사입니다.
2: 에헤이,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낸 집안입니다. 그 거짓말은 뭐?
1: 그 거짓말은?
2: 우리가 반.
1: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2: 아. 서로!
0: 여기 배.
2: 가자!
1: 와, 놀랐다, 야! 어때?
3: 노래방이 어디 있을까?
1: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3: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1: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반복편은 한도 안 했겠다. 어때? 뭐 보니?
3: 빨리! 언제 알무대만이?
0: 야,
4: 정말
0: 저기 그 자잖아.
4: 모방 잘해요.
0: 모방 잘하죠.
4: 그렇죠.
0: 우리는 또 춤이면 춤입니다.
4: 오, 그러네요.
0: 갑니다.
4: 춤이야.

0: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좋죠.
1: 저기 우리 며느리를 좀 봐.
0: 어느 게?
1: 야, 제가 늘 저 앉아있는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어, 저기 저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
1: 저기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갈쑥한 게 얼마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1: 야, 다니엘 사람에는요 영이 있어.
0: 나?

0: 있다고.
1: 오, 그런 거 나 또 귀신 있다고.
2: 오, 태어나부터 막 귀신 귀신하네 그래요?
1: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하시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0: 아니야, 청와대하게 붙었어.
1: 오, 이게 또 오므라우야.
0: 우리가 아느냐? 공부로 한다 하면 죄송씨 없이 했대요.
1: 가 원래 어디 죄송씨 게 생겨서?
2: 무엇이야?
3: 잘했다. 잘했다.
4: 에구에구야야. 상통보니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겼구만.
3: 예, 체면에 채통 이게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4: 이 사람아,
3: 예.
4: 이왕 대단 만나 홍보하러 나왔으면
3: 예.
4: 구수하게, 은근하게,
3: 예.
4: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3: 예.
4: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3: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4: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3: 예.
4: 자 어디 잘 들어보게.
3: 예.
4: 자고로 대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3: 예.
4: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3: 예.
4: 그래서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3: 네?
4: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출자는 치고 자 통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3: 네?
4: 우리 말에는 통자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예를
3: 네?
4: 들면
3: 네?
4: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신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3: 예.
4: 우리 재단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3: 예.
4: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3: 예.
4: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3: 옳소!
5: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만담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3: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5: 그렇습니다. 재단만담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3: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5: 네, 정말 지금 우리의 재단만담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재단만담을 사랑해!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그래,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네, 엄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조절...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0: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업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 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 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숭고한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려야 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손이며 모두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힘들고 화가 난 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에 빠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노그름하다입니다. 노그름하다는 좀 노글노글하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의 손처럼 나른한 상태를 말합니다. 노그름하다는 또좀 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죽이나 풀 같은 음식의 농도를 나타낼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이의 아침 식사로 좁쌀죽을 자주 끓입니다. 죽을 쓸때 아이가 먹기 좋게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으면 죽이 걸쭉하지 않고 묽게 흘러내리는데요. 이렇게 좀 묽게 완성된 죽을 노그름하게 쓴 좁쌀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좁쌀죽에 풍미와 영양을 더하기 위해 호두나 마를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맛있게 죽을 먹는 아이를 보면 어릴 적 감기가 걸려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해 소화하기 쉽게 노그름하게 좁쌀죽을 자주 끓여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먹기 힘들고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너무 묽어 헛배만 부르다며 할머니는 매번 적당한 물량을 맞춰 노그름

음하게 죽을 완성하셨고, 포도말랭이를 잘게 썰어 죽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른했던 몸도 조금씩 기운을 찾곤 했습니다. 노그름하다는 이처럼 몸의 나른한 상태와 음식의 적당한 물기를 모두 표현하는 참으로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아이의 노그름한 손을 잡을 때의 따뜻함,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노그름한 죽의 맛처럼 이 단어에는 삶의 소소한 행복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나른함과 포근함이 오히려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신발도 상황과 공능에 따라 신어야 되는데요. 운동화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농구화, 러닝화, 테니스화, 바드민턴화 등 다양한 운동 전경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과 신발 표면의 디자인, 재질도 이에 따라 다른데 합리한 선택을 해야 운동 손상을 줄이고 운동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농구화입니다. 농구 운동은 많이 뛰고 빠르게 멈추기에 농구화의 바닥은 전방위적인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홈이 깊습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표면에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 고강도 복합 재료나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러닝화입니다. 동일한 충격 완화 요구 사항 외에도 더 가볍고 산열과 통풍이 잘 되며 신발 표면이 더 얇고 신발 밑창이 대부분 세로 방향 미끄럼 방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화, 탁구화, 바드민턴화입니다. 종목의 운동 특성에 따라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 측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발 표면 양쪽이 보통 보강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바닥은 가로 무늬를 주로 해 측면 미끄럼 방지를 실현합니다. 다음은 배구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더욱 가볍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성능이 뛰어나며 발목 높이가 적당한 형태로 설계돼 충격 완화와 빠른 방향 전환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네, 그럼 어린이는 운동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발 밑창의 앞부분 3분의 1을 구부릴 수 있고 뒷부분이 딱딱한 신발을 선택해야 아이들의 발 근육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발 앞부분은 철저히 보호해 부딪힘과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밀폐된 신발장에 직접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의 청결이 필요하다면 신발 깔개를 꺼내 단독으로 씻어 말릴 수 있습니다. 네, 잠을 잘때 방이 너무 더우면 각종 질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답니다. 네, 낮 고온에 비해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하고 자가 회복을 할수 없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너무 더우면 전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야간의 지속적 공온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먼저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 고온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열야 노출은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수면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가 섭씨 28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과할 경우 수면 질이 저하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부하가 증가됩니다. 야간 고온은 인체의 자율신경 계통을 교란해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사

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름철 냉채를 보관할 때이 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냉채가 식탁의 단골 메뉴로 됐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상온에서 보관 2시간이면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돼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 2023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 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하고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14일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주당리 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의 심의폐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최근에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대치 요구에 따라 안일한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업무리 방지하며 철저히 지킴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홍수기를 나게 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여나 저수지를 찾아 저수지댐에 올라 수위를 살피고 저수 용량, 운행 조절, 일상 순찰 관리 및 보호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홍수방지의 관건기이며 극단적인 날씨가 다발 빈발해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강우량 수위, 홍수 위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강우량, 입고량, 배수량 등 매개 변수 검측 계산을 확실하게 잘하고 저수지 용량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예방, 수위 절정기 완화 및 조절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지방 순찰 및 위험 검사 책임을

0: 확실히 하고 매일 순찰, 강우 후 검사, 중점 시간대 밀집 검사를 견제하며 댐, 수문, 개폐 설비 등 중점 부위에 대해 종목별로 세밀하게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조수지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감독 검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여 환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구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방에는 집중호우, 뢰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 방지 사업이 중대한 고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 방지 사업을 잘하는 것의 극단적인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달과 배치를 더욱 면밀하게 하며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풍경구, 민박 캠핑장 등 중점 장소를 긴밀히 들어주어 꼼꼼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적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지휘해야 하며 사급 책임 보장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일선에 내려가 사업을 감독 지도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 방지 지휘부는 선두에 서서 총괄 조율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하고 응급 수리, 기상교통, 주택 및 도시 향진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은 각각 직책을 다하고 협동작전을 펼쳐야 하며 사업이 중첩될 수는 있어도 감독관리의 공백이나 허점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층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보루와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들으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실속 있는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위급한 순간에 당 조직이 바로 곁에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가까이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주당위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 민족 대중의 생명자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비를 맞으며 의란진 동흥촌 동흥구와 흥농촌, 소용진 민주촌 민주구, 조양천진 류신촌과 장청촌을 찾아 배수로와 위험구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점 등 중점 지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위험 우환 조사, 당직 근무, 군중 대피 등 사업 시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념을 견지하고 마비된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날씨 변화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점 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분석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방지 비상 대비책과 군중 대비 방안을 더욱 보완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군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불화통화와 조양하 함유 지점에서 왕길보는 강변을 따라 순찰하며 수위 변화와 하천 홍수 통과 상황, 제방 관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하장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수위와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하천 및 제방 순찰을 더욱 강화해 하천의 안전한 통과 상황과 제왕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민교 아래 도시 침수 지점에서 왕길보는 도로 침수 원인과 배수시설 가동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기 비상대응과 기초시설 관리 정황을 요의했습니다. 왕길보는 배수 관망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 장비를 충분히 갖추며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지점별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집중호우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지도 과정에서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여 환류 영향으로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합니다. 전시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히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실전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며 엄격한 대비와 치밀한 포치, 철저한 방어로 홍수방지 난관 공격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비와 수위 변화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하며 상황 판단 회의를 강화해 조기 경보 정보와 위험 제시를 제때에 발표함으로써 조기 경보,

0: 조기 예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강화하고 위험 지점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속지 책임과 부문 책임, 일터 책임을 더욱 다지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홍수 방지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당직 근무 규율을 엄격히 하고 24시간 당직 제도와 지도일군 당직 제도를 철저히 시달하며 비상물자와 긴급구조 역량을 충분히 갖춰 돌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선전과 인도를 강화해 군중들의 위험 예방 의식과 자가 구조 및 상호 구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전방위적으로 홍수 방지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정협 조석 5권,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 현문파가 감독 지도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15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삼도 만진과 오도 조수지 불우화통과 연선 지역을 찾아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 재해 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념을 견지하고 과학적으로 형세를 분석하며 통일적으로 조율해 긴급 구조와 재해 구조, 위험 우환 조사, 재해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먼저 삼도만진 중심촌과 오도촌 등 조양하 연선촌을 찾아 하천 제방과 수위 상승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 방지 정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군중들의 생명과 생활을 항상 첫자리에 두고 재해 상황을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주택과 농경지, 수리시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파손된 시설을 제때에 복구해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질재해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제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고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오도 조수지에서 왕길보는 조수지 둑, 방수, 관문 등 중점 시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재 수위와 조수량, 운영 조절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저수지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저수지의 홍수 차단과 첨두, 홍수량 저감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제방 순찰과 위험 점검을 실시해 저수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영진 오봉천과 불우화 통화와 조양하 함류 지점, 열애 방주 부두, 연동교, 부신교 등 불우화 통화 연전 지역에서는 하천 수위와 수세, 강기습 관리, 제방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구간 등 중점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며 하천 수위와 물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위험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보고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수상 관련 경영 장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극한 날씨에는 운영 중단, 영업 중지,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달하며 각종 위험한 수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 안전 사고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맑은 날씨를 이용해 하천변 산책로와 침수 도로에 대한 준설과 환경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주변에 진흙과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연속 작전 정신을 발휘해 긴장을 늦추지 말며 홍수 방지와 재해 복구
2: 제시당위 사회사업부 시당위 2개 새로운 조직 사업위원회에서는 신흥 분야 94명 신입 당원들을 동원해 청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연동교 다리 밑에 물이 고였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예안을 가동했으며 물을 배출하고 준설 작업을 전개해 도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도시면목

관리중심 부주임 맹해침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통경찰 부문과 연계해 연동교 양측 차량 및 인원에 대해 관리 통제를 진행하고 주택건설 부문과 연계해 고인물을 배출하는 동시에 환경위생작업회사와 연계해 도로 진흙을 전면 청결해 시민들의 출행 안전을 보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상 주간뉴스 마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여덟 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 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밀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 나비와 암컷 누에 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 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짐으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누에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 한 곱부와 물고기, 용류,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깃틀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설이 날 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 신에게 죄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례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

0: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사람마다 평안 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 성과를 누립시다.
2: 要在生活中读，我们从书中汲取智慧。 也把走过的路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阅读，生活。

책임 동지들을 인솔해 현장에 가서 구조 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종경 씨는 현장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 사후 처리 등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상해 세계 접견실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요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원수, 정부 순회자, 국제기구 책임자, 그리고 각국 대표단 단장들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주석은 손잡고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기조 요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세계의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기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면의 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시대의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계가 사고를 시작할 때 인류는 어떻게 기계와 함께 지낼 것이고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 윤리를 도전할 때 관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질 때 보편적 혜택은 어떻게 실현될지 중국은 각국이 인간 본위를 중심으로 하고 선의를 지향하는 리념을 견지하여 인공지능이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공동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동력 원으로 되도록 하며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주장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와 관련해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방과 상생을 견지하면서 혁신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역사적 기회를 장악하여 오픈소스 개방과 협력 공유를 장려하며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현장 응용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교, 신흥 산업의 육성과 발전, 미래 산업의 선제적 대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부담 의식을 강화하여 안전과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내생적 및 파생적 위험 부담을 중시하면서 법률 규정, 기술 관측, 위험 부담 조기 경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며 인공지능이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융합을 장려하여 운명 간의 상호 학습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통해 인공지능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문명의 리해와 포용을 증진하며 다양한 문명의 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문명의 백화원을 정성껏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화합과 협력을 창도하여 글로벌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의 연계와 조류를 강화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구도를 조속히 형성함으로써 이 첨단 기술이 인류 사이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디지털 지능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적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가 중국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시작이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총사진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회 몽족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조치가 공생하고 번영하는 건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마트 경제의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넘어섰고 중국 지능형 제조는 중국식 현대화에 또 다른 빛나는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 정책 제도, 응용 규범, 윤리 준칙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항상 국제 공공재의 제공자로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상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시켜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될 것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강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이들은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협정 서명식이 상해에서 열린 것을 열렬히 축하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중요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으며 습금총 주석이 제안한 창의와 조치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각 측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큰 발전 기회로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잠재적인 위험 부담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능형 기술의 선의적인 활용, 포용적 혜택, 안전 통제 가능성을 창도하면서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해 관련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국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각국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가들의 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디지털 지능화 격차와 남북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후와 도전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각자가 협력하여 이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며 어떤 나라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대회는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주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16일 저녁 습금평 주석과 부인 백려원 여사가 세계 접견실에서 대회에 참석한 국제기민들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정설상,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길령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손잡고 공중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국가수석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타이 아누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의 친선은 천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교류하며 중국과 타이는 한 가족이라는 우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시종 타이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한 중도 증진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도전에 대응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를 신속히 구축하여 양국의 현대화 과정에 조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군평 주석은 중국은 타이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타이 새 정부의

순두른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국과 타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의 2+2 전략 대화 기제를 잘 활용하여 전략적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타이 구간 철도 건설과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의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항공우주,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 미디어,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이 점점 더 친밀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국경 간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여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가 국제화 지역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 아시안, 란창강 메콩강 협력 등 다자 기제 내에서 타이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타이 캄보지아 국경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타이 캄보지아 양국 인민의 공동의 장기적인 리기에 부합함으로써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우진 총리는 총리 신분으로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가 언제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이고 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이어왔습니다. 타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며 무역, 투자, 첨단기술, 상호 연통 등 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인터넷 도박과 통신 사기를 공동 단속하며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전개하여 양국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습권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이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 함께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타이는 캄보지아와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이 발휘한 공평하고 공정한 역할에 찬성을 표합니다. 석권평 국가수석이 17일 오후 상해 석유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을 업무 방문하고 있는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석권평 주석은 중국과 캄보지아 양국이 고락을 함께하고 상부상조하며 쌓은 철 같은 친선은 세월의 세례와 빗바람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표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캄보지아의 친선은 일시의 친목이 아니라 풍운 변화와 세대적인 공감을 통해 이어져 온 것으로 쌍방의 공동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쌍방은 양국 우로세대 지도자들이 육성한 철 같은 친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단결 협력을 밀접히하며 다이아몬드 6과 협력 함의의 내실을 다지면서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양국 인민을 위해 더 좋은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석분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발전시키며 당을 강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신시대 당 건설 사상을 형성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방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캄보지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으로 중국은 캄보지아와 당 관리,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시대 중국 캄보지아 5호 협력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입니다. 양측은 중국과 캄보지아 정부 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공업발전 회랑과 오미 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 농업 등 전통산업을 최적화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캄보지아의 국가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훈만의 수상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를 성공적으로

한국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습권평조석이 제안한 중요한 이념과 주장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에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고위층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중국이 장기간 제공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캄보디아의 대중국 우호협력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으로 진력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을 전승하고 양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하고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며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고 통신 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양국 관계 발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여 캄보디아 타이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는 대화와 담판을 견지하면서 정세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습금총 국가 수석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구테레스 선생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은 10년 동안 유엔을 인솔해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의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고 유엔의 개혁 행정을 시작한 데 대해 중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새 중국이 유엔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5년 동안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항상 유엔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와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안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의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행정관리학원의 금융학과 교수 아틸레 아베는 얼마 전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중국의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틸레 아베 교수는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탄력성은 장기적인 산업 전환 추진과 지속적인 적응 능력 향상의 결과라면서 그 뒷면에는 기술 혁신의 활력이 눈부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국내 생산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아베 교수는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과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육성하고 고급 제조,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 보호주의 등 외부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해 왔습니다. 셋째, 중국의 수출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거시 정책이 정밀하고 강력하여

0: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이끌어 경제 성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 중요한 산업 대국일 뿐만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문명 대국이기도 합니다. 아베 교수는 수차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북경, 상해, 광주, 가흥 등 도시들을 돌아보았고 최근 6월에는 중국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이 글로벌 획기적인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친환경로의 전환과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활발하여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동력 배터리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완전한 산업체인과 규모의 리점을 바탕으로 중국은 친환경 기술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에너지 전환으로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고성능 대형 모델과 재화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등 스마트 장비의 제조업 응용을 가속함으로써 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변화시켜 산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연구개발 혁신, 스마트 제조 또는 친환경 저탄소 등 산업 분야에서 외국 업체들은 중국 동반자들과의 더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성격을 실현하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 수요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해결 대안에 대한 중요한 발전 공간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고온이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등 중국 가전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이는 중국 제조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프리트 에이컨이 빠르게 현실을 생산력으로 전환되어 기업과 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의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결혈특별 프로그램 평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5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청해호의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추적 시간에는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통일 전선편 5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로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 전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여론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표달하며 중화민족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변국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새로운 장을 엮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론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在中国共产党领导下，经过近70年奋斗，我们的人民共和国茁壮成长，正以崭新的姿态屹立于世界东方。新时代属于每一个人，每一个人都是新时代的见证者、开创者、建设者。
4: 여유롭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도사할 때는 단순히 비를 표현할 뿐 의도적으로 흉한 천리를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위의 봄날은 시로 리치를 논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를 묘사할 때는 단순히 비 자체를 표현할 뿐 의도적으로 흉한 리치를 담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위의 봄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시로 리치를 논하는 대표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봄날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화창한 봄날 시인이 사수 강가를 그리며 따스한 동풍을 맞고 꽃들이 화사하게 만발.
5: 우리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고궁 박물관에는 특별한 몽골족의 허리칼 한 자루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된 그 허리칼입니다.
6: 도로우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특집 방송

0: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당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당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청해호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청해호 북해안에서는 고온의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서 물개 위에 미세한 은빛 무늬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해성 해북 장족 자치주 강찰현 천길향의 관어대에 오르면 경이로운 구름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집니다. 수천 마리의 갈색의 황위떼가 강에서 무리지어 헤엄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길을 막는 돌계단을 만나면 힘껏 꼬리를 쳐 계단을 뛰어넘어 가는데 그 튕기는 물보라가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네, 지금은 매년 진행되는 청해호 황위의 회유 시즌입니다. 황위는 학명이 청해호 누드 잉어로 청해호의 특유 물고기입니다. 황위의 몸 전체에는 비늘이 없고 추위와 염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해호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청해호의 물은 염분 함량이 높아 물고기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숙한 황위들은 청해호를 떠납니다. 고기대는 청해호에 흘러드는 천길하, 사유하, 부하하, 길루맹하, 하르케하 등 하천을 거슬러 올라 상류의 담수 수역에서 알을 낳고 개체군의 번식을 완료합니다. 물고기떼가 강을 가득 메우고 계단을 뛰어 오르면서 반은 물, 반은 물고기라는 독특한 생태 경관을 이룹니다. 네, 이런 성광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길향 신천촌 주민 화단은 대대로 호수가에서 살면서 호수 지역의 생태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는 초기에 호수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어획을 했고 여기에 청해호의 생태 환경이 악화되면서 황해들이 급감하고 심지어 개체군 멸종의 임계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황위 자원을 보호하고 이 귀중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청해호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청해성은 1년의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호수를 전면 봉쇄하여 어획을 제로화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했습니다. 조일걸은 초기에는 강이 황폐하고 수채가 탁하며 쓰레기가 널려 있어 황위는 보기 드물었고 물새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강물이 맑아지고 물고기떼가 가득하며 물고기와 갈매기, 가마우지가 이곳에 서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위의 회유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류에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날에는 이른바 교통체증을 겪거나 심지어 좌초되기도 합니다. 강찰현 종합행정집행국 전길집행조 조장인 구지비는 천길하를 따라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황위 회유 시즌마다 우리는 회유 하천에 대해 24시간 잠복 및 전지역 실시간 수차를 진행하고 하천 수문 관측을 실시하며 실시간으로 하천 수류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하천 단류, 황위 좌초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긴급 구조를 실시하여 황위의 생존율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구지비는 관할 지역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황위의 번식 생존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인공 증식 및 방출의 정상화가 황위 개체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해성은 청해호에 총 2억 6,400만 마리의 황위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강찰현 생태환경국 방공실 주임인 유호진은 수중 소나 탐사와 생물학적 샘플링 관측을 통해 호수 봉쇄 및 어류 사유 보호 작업이 시작된 이후

0: 이후 황위 자원량인 2001년 보호 초기에 0.26만 톤에서 현재 13.35만 톤으로 회복되었고 개체수가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황위 개체군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며 갈색머리 갈매기, 가마우지, 얼룩머리 기러기, 검은목 두루미 등이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네, 풀, 강, 호수, 물고기, 새의 공생 생태계가 끊임없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강산에는 또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생태적 혜택을 민생 복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고기 관찰 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현지 외식, 숙박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지 주민들은 생태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회유하는 황위는 고원의 강물에서 여러 번 뛰어다니면서 초원, 강, 호수, 물고기 때 새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멸종 위기에서 개체군의 번창으로 황위의 운명 전환은 바로 중국 생태문명 건설이 청장고원에 남긴 생생한 주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4: 뉴스 추적.
0: 오늘은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란 아라그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군은 중동 지역에 위치한 여러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양해 각서를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무엇 때문에 충돌이 다시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통행 상황은 어떠하며 미국은 정말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쟁이 다시 발발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각서가 체결된 후 호르무즈 해협은 두 개의 통행 항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이란이 관리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 측 남부 항로입니다. 미국은 주로 남부 항로에서 항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 측은 상선에게 북부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항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두 척의 상선이 6일 밤 남부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이란 측의 경고를 무시한 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란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가했고 이란은 중동 여러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네, 이후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과 선박

공격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동향 문제로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 이란 양핵각서 제5조에 대한 해석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핵각서 제5조의 주요 내용은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 페르시아만과 오마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합의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 계획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하지만 양측이 이 조항을 각각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해협 항행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 조항이 이란에 부여한 배타적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이란이 관리하게 되고 이란은 다른 연안국인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국가들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이 조항의 내용은 명확하다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동항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협 폐쇄는 별도로 통지가 있을 때거나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해당 해협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국은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통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상정보센터는 이전에 발표한 통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측 남부 항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별지그 해운 분석기관은 케플러사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 긴장 상황의 영향으로 13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단 6척이었고 12일에는 14척이었습니다. 케플러사의 통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평균 선박 수는 약 130척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하루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협력하여 진행한 항구 관찰 프로젝트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513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8척으로 전쟁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이 요금을 수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오늘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보상으로 지적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13일 국제항해를 위한 해협통행료 징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강제적인 해협통행료 징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이 방식을 해적국가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이 상선이 호르몬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 측이 해협 남부 항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해양전략센터의 베테랑 연구원 존 맥코어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20%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든 미국 측의 비용 금액은 어느 쪽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1: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예,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0: 네.
1: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하에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유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의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1: 네.
0: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1: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0: 네.
1: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0: 십니까?
1: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떠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0: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1: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에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1: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특수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1: 네.
0: 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0: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0: 그렇죠.
1: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의 그램을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네, 이 감정 변화나 네,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0: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네,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 네.
0: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1: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0: 네.
1: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0: 네.
1: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0: 아.
1: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0: 네.
1: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1: 네,
0: 네.
1: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0: 그렇죠.
1: 네.
0: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1: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0: 아, 네.
1: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0: 아하.
1: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0: 네.
1: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네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0: 네.
1: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오,
1: 그러면서
0: 네.
1: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0: 네.
1: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0: 아.
1: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때 알았어요. 이
0: 네.
1: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0: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1: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0: 아,
1: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0: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0: 아,
1: 네, 그런
0: 네.
1: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종이 울리거나
0: 네.
1: 하학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0: 네.
1: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0: 아.
1: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0: 네.
1: 간절히 기대하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 빨리라도 네,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1: 네.
0: 조급함이 있죠. 네.
1: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0: 네.
1: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0: 그렇죠.
1: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0: 네.
1: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0: 아, 네.
1: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0: 네.
1: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0: 네.
1: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0: 그렇죠.
1: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0: 그렇죠.
1: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0: 그렇죠. 네.

0: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네,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네,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네,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1: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0: 그렇죠.
1: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개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0: 하는
1: 하는, 네,
0: 네.
1: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예,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예,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0: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오는 것만큼, 예,
0: 그렇죠.
1: 그만큼 또 기쁘더라고요.
0: 그만큼 또,
1: 교육을 받다, 이제, 예,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 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네,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0: 그렇죠.
1: 네,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0: 그렇죠.
1: 아이였습니다.
0: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네,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 그렇죠, 네.
0: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1: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또 상세하게도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는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0: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네, 그런 것도 또 따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의 반응을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
1: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1: 그래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에너지로 전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가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동글동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내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내 옴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오카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

忘了也值了，说不定我一生涓滴一念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妆哭花了，也不管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